0: 우리랑 띵정 오사 키주를 잡기
1: 니무니
0: 응 대한번 니들 삼시가 넘어 활치 넘게
1: 다시 활치 거기 가요 시시마다 있지 맨 내일은 하나 토요일 넘어
0: 하나 어들이 어디 통사 누구의 유출로 오랜 뒤인도 인들 눈으로 달라고다
1: 그럼 인들 눈으로
0: 네 희아리 그 후로 갈 사람 남아 이렇게 나가는 뭐가 이제 그 밖에는
1: 나가다 먼저 밖에 가야 봐 우리도 근데 또
0: 우리도 둘러야 돼 이거 이거 진짜 나는 잡이 당기
2: 再有三天就是朝课大婚的日子放寒假高校开动的机器所有与之有关的人都开始按照鄂温克世代流传的习俗有条不紊地忙碌起来 在越来越多的年轻人把婚礼搬进城市交给饭店的时代朝客一家坚定地选择在祖祖辈辈生活的牧区举行婚礼在他们看来这是根脉也是源头